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간도 고신에서 도카이에 걸쳐 고기압에 덮여 맑은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맑은 날이 많아질 전망인 가운데 기상청이 20일 오전 11시에 간도 고신과 도카이에서 장마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9일은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고기압에 덮여 맑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서 38도로 위험한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20일에는 도호쿠에서 규슈에 걸친 넓은 범위에서 기온이 올라갈 전망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등에서 38도로 위험한 폭염이 예상되며 나가노시, 사이타마시, 우츠노미야시에서 37도, 도쿄 도심과 미토시에서 36도 등으로 각지에서 불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도호쿠에서 오키나와에 걸친 39개 도부현에 온열 질환 경계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위험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카이 등에서는 22일과 23일에는 40도 이상의 혹서위를 기록할 우려도 있습니다. 더위 지수를 확인하고 바깥에서 장시간 있지 않도록 하거나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는 에어컨 사용이나 수분을 섭취하라는 연락을 하는 등 온열 질환 대책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본 정부는 유사 입장국 군대에 방위 장비품 등을 제공하는 OSA2를 통해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통신 장비 등을 공여하기로 합의해 현지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19일 캄보디아 국방부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현지 주재 일본 대사관의 우에노 아츠시 대사와 티아 세이하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해 양측이 각각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의 OSA, 정부 안보 능력 강화 지원은 유사 입장국 군대에 방위 장비품 등을 제공하는 틀로 이번에 캄보디아 군에 통신 장비와 경비정을 공여하며 공여액은 5억엔에 달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OSA를 통해 필리핀에 연안 감시용 레이더를 공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태국에도 재해 대응과 수색 군안을 위한 장비를 공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캄보디아에 공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 통신학교 설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육상 자위대와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인식을 마친 후 우에노 대사는 NHK 취재에서 OSA 공여를 통해 양국의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측과 상담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확장 공사가 진행된 해군 기지가 작년에 완공됐으며 중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미국이 우려하는 가운데 일본도 캄보디아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 그리고 크렘린궁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우샤코프 보좌관과 함께 최선희 북조선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월경 공격을 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작전에 북조선군이 참가해준 데 대해 쿠르스크주 해방을 위해 병사 파견을 결정해줘 감사한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조선에서는 미국이 승리했다는 조선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오는 27일로 73년을 맞는 가운데 중요하고 기념할 날을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선희 외무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 제거가 목적인 러시아의 모든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와 북조선의 안보상 연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쟁 상황이 교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중미 축구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연장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이겨 4대 회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따냈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스페인과 세계 랭킹 1위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19일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전반은 스페인이 공을 지배하면서 전개됐지만 아르헨티나가 끈질긴 수비로 버틴 끝에 0-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에도 스페인이 주도했지만 득점하지 못해 경기가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분 스페인은 오른쪽 사이드의 크로스볼을 윌리엄스 선수가 헤딩으로 넘긴 뒤 토레스 선수가 밀어넣어 도중에 출전한 두 명이 균형을 깨면서 선제했습니다. 그대로 스페인이 1-0으로 이겨 2010년 남아프리카 대회 이래 4대회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따냈습니다. 스페인은 오랜 시간 주도권을 잡으며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메시 선수에게 원하는 플레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상대의 공격을 봉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기 막판에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제한적이었고 대회 사상 세 번째 팀으로 연속 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0: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 가나자와시의 관광 명소인 겐도쿠엔을 방문한 외국인 입장객이 30만 8천여 명으로 상반기로서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은 사실이 이시카와현 발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겐도쿠엔을 방문한 외국인 입장객은 30만 8,2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상반기로서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지역별로 보면 타이완이 8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이 3만 8천여 명, 호주가 1만 8천여 명 등입니다. 또 지난 3월 고마츠 공항에서 서울행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한국 입장객이 2배 가까이나 늘어나 1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관계가 악화돼 있는 중국은 9,7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였습니다.
1: 국제우주정거장에 장기 체류했던 나가노현 출신 우주비행사 유이 키미야 씨가 우에다시에서 강연을 통해 지구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장기 체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강연회는 플라네타리움을 갖춘 우에다시의 복합시설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열렸는데 강연회에는 현 내외에서 약 450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국제우주정거장에 2회째 장기 체류를 했던 우주비행사 유이 키미야 씨는 강연회에서 당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신형 우주수송선을 로봇암으로 캐치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양상추 농가였던 부모님이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도와드렸던 경험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운 것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2회째 장기 체류에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1회째보다 몸이 잘 적응해서 쾌적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솔직히 지구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さん?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고멘, 오소쿠나떼.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 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4: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今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4: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3: 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横横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3: 인포메이션의옆에있습니다.인포메이션의옆에있습니다.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문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국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네.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